0: 세 민영석 탄다 와야 와야
1: 가과
0: 니게서 나 전달라 마와야
1: 사와나 고페
0: 나비서 프리트러스트러스 이곱 니게서 마와야
1: 라탈라 만다다
0: 계속 샤이트업 코나 2010 우샤발라라
2: 자이따이따 마야 Also, ebathi XM mina ngizokuthanda waya waya ngikunikeza nothando lamahhala it's a free choice trust ikukunikeza amavwa ngithi ngishaye top corner 2010 ushabalala ebathi mameli ne reverse emhlaba futhi ukunyathela egcekeni ngidla sibayene isikababo akithi akhe komunye ongilaghisa amahlaya ndakukho kusendleleni ngikwazi ukudibula izintaba
3: Juliet uthando lo Juliet